0: 清晨，天刚刚亮，克什克腾旗的牧民图雅就开始挤奶了。他要为几天后的奶食品比赛做几个爆款。
1: 일단 돌을 가지고 익어드렸어요. 허나 잘 없으면.